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자, 다음 사연입니다. 우리 회사마님 다녀가주셨어요. 아침이니 몸도 움직일 겸 빠른 곡으로 청합니다. 대구 갔다 오셨어요? 아니면 아직 대구예요? 아침에 이 곡 들으면서 춤추려고요. 좋은 주말 되세요 하시면서 슬러시의 파란, 장하온의 미련, 하이키드의 콩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기침을 좀 했더니 목이 좀 아프네요. 아침부터 왜 이러죠?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집 안은 밖은 온도가 좀 있어서 춥지 않은데 집 안은 좀 춥네요. 따뜻하게 하고 있어야 되나? 어제 그 점심을 쿠우쿠우 가서 엄마 생신이라 다 같이 먹었는데 거기에 그 스트로베리 차가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옥션에서 그걸 주문했는데 언제 오려나. 너무 맛있었어요. TV인데 그거 오면 차를 좀 자주 마셔야겠어요. 비타민도 되고 여튼 향이 너무 좋아서 커피 대신 저 주문한 차 오면 많이 마실라고요. 보이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동네 정형외과 의원에 갔다 왔습니다.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소염 진통제 처방해 준 것 드시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배가 너무 고파서 상추 쌈장에 밥 싸먹었습니다. 고기가 빠지면 섭섭하지만 상추는 질리더라고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상추쌈. 장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저도 요새 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작업을 만드는 걸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오늘은 자고 일어났더니 손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부어갖고 이게 힘든 건 아닌데 너무 많이 하면 뭐라죠? 롱러즈도 잡고 벤치도 잡고 이래서 부자재를 달다 보니까 손에 힘이 계속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손이 지금 계속 뻣뻣해갖고 제가 계속 주무르고 있거든요. 그래도 뜨개질 할 때보다는 힘을 덜 쓰는 건데도 그러네요. 어쨌든 손도 계속 이렇게 주물러주면 되게 좋아요. 본인이 주무르는 것보다 아드님께서 주물러주면 더 좋겠죠. 엄마 손을. 네, 신청해 주신 곡 버기의 맨발의 청춘, DJ 디오씨의 겨울이야기부터 해서 모두 준비했고요.

Just throw your hands in the air.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난 깊은 밤을 잠을 들고 가자. 저 밖에 비가 내리면 무더건이 창가에 기대어 앉아 기타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그렇게